0: 이 때문에 내가 딱 고소를 불러뜨기 큰 게임을 내가 들고 본다고 쓴 것도 이 때문에 이쪽으로 아프리카나 게임을 내가 기다리니 이제 어떻게 와서 숨으러 왔지 이라 오가지역으로 나온 것이 다고 강한 샤크로 넣으려 망하다 비자가 돌아오 망하다 로니 가능지 자로 온 것이 아크소야 숨으러 왔지
1: 아 그거 싶다고 가인 나와면 아 허저럭도 이라피르라와 가르티가 코니오니 암마가 응아타 딱히니 마꾸와나는 레럭도 비자르트가 순니가니
0: 대간에 아 자노리 뇽와니 아 우바로 카이 코베시 부 뇽고긴니 타모코 임마카 샤크팔리아고 마툭쇼바
1: 자노리 비게다가 타르틸리고 카이 샤크팔리아라툭쇼
0: 1985 노탕으로 틸로 데메라 아 카노티디 아이파리 디라 화카우로 아투시 우키오 이만나칼라이 카티마로 아투시 다이마 다만나 잉에 카타팔리에네치 카노 카티팔리에 욕수라 카티팔리에 욕수라 야라 오피시 잉에 넘무 카노 티기우 야라카
1: 아타 이라 카티말루누 아까고 이나 이가라 볼라 이르트 아까고 이나 이가라 볼라 이르트 잉잉 외어로 야 아타리아 실어스마간 빌라이 가슴기토로루누 ila sivonglagut kukittapauta hattalarsimakaluanga piunnangit ngiluanguartukasuli taikko ingirtausu ajori ajorittugi ingiriutsanguarulu hattalarsimajaluakka
0: teimari tamanilunni pianagala pianamullikia tamakkununga atugala unnattuarugi bittulu ila pianagalammi kisutuinnami tamakko kukittapauta tinnangittumi
1: pianam khalaqsima jugaluartu atoqattavijaqaluavu inginnguarlu yartunu ila pianagunnanersaulluna ippara piqattujugaluwa avunga yukanmut aullariaqalerta ilinniariarlunga ila aqqaagulimaama ilinniariaqajugama taavunga pigalavu khimallugi iniqatsiaginniusaqulu yartutillu taima niuviak saqortilorsimagattigu taima piana taakkannilorsimangittigu ammalu ipuugarmut pinguaqulu yarassuunguilluma kukkitapaarsinnaat kisiani imaallariaa ajuinnaarilugu pijariullariaalagu asua laorsimangimiakku pinguaqorti tikirulu yatuinnasuaqaluaa nammine
0: atai maqquarlerlusilluunni qai ingikanneartigunnaqaluartusi
1: ingikainnerniarmigu taanna ima tukah umatiga qitsaalerma